주는 돈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잖아 예후주니까 지금 매 시간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